머니 약으로 또 만에 사정 동머니 끄네. 앞으로는 그래도 대고 또 사부디니 지난 지난으로는 뭐 완성한 나온 게 지금 아빠는 누군 가나도 타고 있만어. 내 지니 부마부 봤던 누군 가마로 보니 누군 가마로 누구 있던 게 리바 봤냐.

0: 어머니 약으로 깨도 만약 사정도 어머니 끄네. 앞으로는 그래도 대보 또 사부디니 지난 지난 너무 완전히 나온 게 지금 아빠 너 누군 가나도 타고 있만어. 내지니 부마 부파서 누군 가마로 보니 누군 가마로 누구 있던 애디바 봤냐. 그러니까 아부 한요 안 아부 한요. 지니 안 보니 너 살리야. 지니 너 무슨 자지관은 봐줘. 이거 다부 비식반어 저리고 있던 한가이 니지니 부사이 호로고 있던 아니 낭나이 니지니 부사이 저리 동포로 니지니 비식고 호로고 있던 아니 낭나이 부숙래 저리 나이 바행게 저리 동포로 가나와 동포에게 대부관래 몽 부라이 몽 발리네 하야다나 저리 마토 저랍자지 인가부노 함정마토 거터리야 함정마 바이토 누군 가위만이야 함정마 함정마 거터리게 이니 거럭자 잘라봐이 거럭자 부리 함들이 정문어 까글이 망글라 카봉 까본 이바게 버럭이 마야 동안이 나고 마야 동이 정하이게 북한이 마야게 녹당이 나룩자 북한 인거 바다니 녹노 스그르기 마노 북한이 마야니 녹당당노 스그르기 마야 하야 디바 가보 행나니 나고 게 니지니 부사부티로 가서 상가이 부사부티버 완충나니 나고 아니 부마 부파 어찌 코스도 갈게 바랑 구샤로 니지니 박사 부사부티로고 니진 부마 부하나 당로 사내로 그리더바 게 부사부티버 완충나니 나고 아니 아니 부파 어찌 사몽 가이 동고 바 어찌 봉이랑 그리랑 쓰자라 가이 담모 가이네 게 제라이로고 따보 인감 가이나니 이거 제보로 녹니 사몽 가이만이야 뭐 파다니 사몽 뭐 가이만이야 제보로 녹니 사몽 가이만이 뭐 파다니 사몽 뭐 가이만이 해디바 아부 하이노 찌글라로 뭐 니니 알로로 기시로 라이파트로 몰라이로 가이노 찌글라로 뭐 랑로 가두고 이만오 그도 부마부 하나 지미나이 따모 가이니바 니지 knowledge 동나낭나이 북한이 완성 수도 박사 보록 동고 거기 시민지 타고 비아바 가이 보록 많이 가시잖아 그래 그러니까 제 보록 가이네 보록 이게 뭐 거기 사야 비아바 뭐 보록 가이베이 뭐 보이나 사야 어따라 가이냐 보로로 그 거기 시민지 타이 동어 그 거기 사고 있다 뭐 가이네 가이지 보는 감이 나고 해리야 봐 아부 행난이 나고 거럭자 놓고 먹어 봐 아부 하이너 안부 사부티 뭐 부마 부카 보고 하게 니디니 부마 부하 부사부티노 사리 위카니 위통 에 부사부티 부사모여 부사니 공노보 부마 부하 마크나오 부마 부하니 공노보 부사부티 마크나오 아버 하게 누누쿠 로고 통나 난고 발라이 슬라이 기리 가함 구름 통해 아스나 누누쿠 참기 보만하이다 해디 봐 아버 하이 마크나오 게시
1: 다 쿡는 케 누누쿠 다 카카나 카야고
0: 아 앙 가지기하고 바이 하여튼 칼리 가지마 힘든 거 비참하다 와.
1: 이렇게 advance congratulation.
0: 비참하다 가지마 이게 시글라니 집어넣는 것도 시글라랑은 다른 무슨 거. 시글라니 시글라 부르는 게 저도 모르는 완주고. 응. 녹 시간 당한 안내. 녹 당만이 야고로 이니 녹어 와 또 무슨 본 저도는 이거 있다는 거. 이게 비시고 산이 받을 거. 능트도 가셔 가셔 버럭성 물이나 아니 아니 비행로 많이 또하노 녹시미노 땅에 리시나이 지님 부인이 너 벌써 완성해라고 동물이나
1: 아 샤오이 동우다 박사게
0: 예 앞서고 있동어 가보니 빠지 눈 랑부샵의 버럭 가지게 불리 버럭 것이 가지게 불리나 버럭이 함만한 거 그 사이 니도 코너 부지나이 비행 니도 코너 뭐 부지나이 누쿵 니도 코너 부그라즈 부그라버 니지니 부마 부하노 불리나 그러니까 아버 하지노
1: 노로고
0: 당그 약니 바스라 치클라로부터 몰래 수바르셋 거드레 디신 테블 바로 거지 저는 바이 지금 버리 레디키 돈이 바요 박사 보러가 완츠고 아니 아니 비히크도 올라가 안 아버는 바이
1: 담 너 해게
0: 딱콕 아버 그 있으라 켈레롭다
1: 아 그러니까 딱콕 약라이 스네도 승타우 살캄 아니 반다노 약레이 다북스 하잉 크랑 반다 오마 하블라이 그라시네 게는 아우니 야글로와 대샤크랑나 해크랑 이만 함바이도
0: 아 다군 바이
1: 아우 게이 승타북

0: 빠이
1: 예, 짱 빠이
0: 뚜샹
1: 예, 뚜샹 아무런 능조도는 와이 와나 그런다나 그러니까 아와몽보다는 푸릉나무송
0: 푸릉나무송고
1: 하여튼 게 와무스릉야 그러니까 니니 부사라고 그르릉사
0: 그런 애 그리
1: 니 부사라고 스릉야
0: 승야
1: 마네 니니 자티 고스티 게 푼 스릉야 어따몽라고 게 푼 스릉야 보라
0: 이거 승네 그리
1: 아 근데 뭐 스포나 사이잖아
0: 이게 아바해 약 섬에 살인데 뭐 가서 보르노 뭐 당연히 리고 사랑에 세대 안 오스타 파티요 어영 님 제 사고 때문에 안 풀음디네 예 베스 안 가는 풍랑 풍랑 무슨
1: 아는 함자 갖다 나 풀어가
0: 세인다 보 태제 박으로 자 다시 당리요
1: 어 보는 풍랑 바 감어 순도는 이래 갖다 나
0: 너 땅 담니 너 바이 하자 태제 보나
1: 어
0: 땅 담니 내가
1: 보러 가 풍랑 스랑리야
0: 풍랑이야
1: 아 그러니까 따보 승 그짬 르짬은 또 하나 그 끝달 삼으로 그 삼나다는 끝달 삼
0: 담고 끝달 삼 이잖니 다분히 럭랑 위시 만태야
1: 어 만년아
0: 설사구리
1: 응가이 대보 응가이 진이 호코모 또 진이 호코모 모코모 사이만 불레 난능도 어느 자카라 보라 응가이 스강니 지민능도 바로 찬이노 땅 포르니니 포렌 지민능도 아자자 왕마 도몽자몽 그달리 파갸 노그이 파갸 가이 도마 부니 허다 도마 찌니 허다 능 그방마 엄티롱 노그이 파갸 가이 다북타운 펠라이 몽노 니니 찌니 도파니 꽉 사와
0: 시니
1: 간몽 자몽 자몽 노 다운 펠라이 몽노카
0: 오스랍자 텔싱 고카 펠가 다북 데크사 파갸
1: 어 아플라이 몽니
0: 콕스 자카이리 네브로카니 당디에 스쿨라
1: 예
0: 네브로칸 타케 노크리로 하자고
1: 아
0: 디세르 과이
1: 아
0: 아바 헤르베 엑스몽 하타
1: 아아
0: 다보케 테보시니 네브로 파노 카니 숭 탕망라카
1: 아
0: 딱기사 아고기 페마이 농카 예케 브라 코머 숭네 네마시 아부저토
1: 저니 콕 마티 케이
0: 하겔 페자
1: 조라 카이 쇼치니 콕 쿠크 마카 치니 와몽 시몽 가마카 치니 땅 버럭 치니 간 버럭 럭증 짜몽 브랍사 버럭 기사 가마이 탕카
0: 가마이 탕카
1: 나 따부 닌 꼭테 잉 드륵 드륵 아
0: 인기 빌필
1: 또 몽자 모라 기필르고
0: 기 기필
1: 가마 치니 뭐기 벨레칸 가함
0: 가함 친 버 가함
1: 그러니까 타이 보 승나무 송어 능 따부 승 또 타칭 어 따부 크나만 그 우토랑이 도키나이나 그러니까 크나만이 코일라 소라 다스파 르짭만 이제 아부 따부
0: 오고 로 다스파라기나 봐.
1: 이 아무도 사이만은 따보고.
0: 이 사람이 동 동어.
1: 동어나. 그러니까 아보 수도 다스파랑이니 시꼭 버럭우 만에 랑이니 배신면 레삽자구나. 그때 따복 점은 그탈 레삽은 승도 따보는 잉글리시 백은 모던 성으로다. 안티로 레삽내 럭도 동.
0: 동어.
1: 안티 레삽은나. 근데 그 레삽나들은 사.
0: 아버 그냥 뭐냐 따고 아르니.
1: 아버는 아도니까 뭐였다나. 아가는 수도 오타복 제 신여제 자도니르 삼마니 아버심이 차이만
0: 아부하기나 아 나나 송바이 하바 뭐 브로 폭당 라이프로고 있어만 크나가 가이 앞으로 거의 수문나고 사
1: 아가는 그거 가링동 와인 킬리마로
0: 마노
1: 틀레 창라 요르 삼마로 마노나 그슨 안기서 크나고 좀 와인 킬리마

내때 바이타고는 저라 발셔버게 한가에 저라도 사이동가 당시디니 게 탕난이 떠난거이노 피아바 탕난이 쓰간 증따북 나일래피네 다부순 저라 만만이 하이노 하이 거그로 거그도마보 박로 먼지버크랑 노렌드모디 샤가 보이도자작 암적몽니 셰프 스남티 샤무나오 하방 낭마야프리 나하리동고 허달라모 먼지버크록 샤가 승몽블라이 캐셰케랑 응마 승내록니 티낭노 와나마오 키클라요 어부티 하로코 릉테 암적몽 셰프 스남피나 Nang Thai Ungi Bachao Sung Mung Bulai Keshe Kereng Ungmaka Shunawo Kerak Kerong Raida Gnang Bill Shongshoto Pas Unka Montri Bokrong Narendra Modi Kana Salsani Andhra Pradesh Te Karnatok Beraimawo Thangana Andhra Pradesh Montri Bokrong Beraima Jarawo Bugapuramo Kital